0: 行嘅咩？
1: 阿秋香姐，我为咗你可以唔读书、唔考功名、唔食饭、唔瞓觉、唔翻屋企，甚至唔要命都做得嘅。为咗追你咯，有乜法子话唔得闲啫？
0: 好啦好啦好啦，仲有冇噶？
1: 梗系有啦。
0: 咁你唔系好好？
1: 我啊，梗系好好啦，有边样唔好啫？
0: 但系再好极，我都唔中意你咧。
1: 我要你心嗰句啊！
0: 吓，喂，你咁冤气噶？你好扯咯噃？
1: 乜扯啊？我仲有好多嘢同你讲噶。你一笑回眸，都暗示我来相会。

0: 真系乌鸡白鸡，头先咧撞到个师傅，而家就撞到你。哎呀，真系想唔输都几难啊！输梗都得啦。
1: 哦，终于系赌仔姓赖啊！你唔使喺度指天笃地啦。你估我唔知啊？我而家问你啊，我嗰部书啊，夹住有8000蚊。
0: 吓、啊？
1: 一定系你衰佬偷咗噶啦！
0: 喂喂喂，喂！嘢就好乱食啫噃，说话唔好立乱讲喎。
1: 咩乱讲啊？
0: 喂喂喂，乜你部书夹埋有8000蚊嘅咩？
1: 系点啊？
0: 唉，咁咪实输得啦啦，输输声。唉，你真系唔知攞景啊，并抑或赠庆，我瞓咗都唔知道。啊，你梗系俾人偷咗啦。
1: 吓、
0: 啊？阿凤，早知你俾咗我搏一搏我个益人啦、
1: 啊。哎呀，你使唔认啊你？我俾翻你咯喎。
0: 嗨，我会就横床瞓，不会就去夜偷难。你手伸，我冇订吞。嗱，你手真下，我冇路吞。你就明白我唔系偷。